0: 공주래. 돌아 공주래.
1: 미자 미자 가서 미자 미자 미자. 브라메자 브라메자.
2: Radio Orient gibt's auch auf Social Media. Folge uns auf Instagram und Facebook. Radio Orient. Oriental Vibes. Berlin.